불리게 되게 운에 가로 거쳐 대게 들어올 준비 되고 금대 말을 그 질배운 애자 온 날라서 가서 후가 서로 올려 확단 사형 말을 허긴 후갱 더 그러질 내려든 놈이 머리 걷는